0: 진짜
1: 하얀 게 우반사 키즈우카 남바 미에베 마니오스
0: 코라레 이칸 노래 부시글 겨니바 지세 무스민 비갸 까바 무스가티 예바테쿠리

0: 알로.
1: 뒤리우.
0: 뒤리우 뭐라 코미.
1: 네, 사리마스모 코마가 못부가 나나무리 반데.
0: 제니트가 나타.
1: 아, 나타 아마쿠리미.
0: 메자.
1: 라비로 선언.
0: 신다비로.
1: 어, 밑에 우관에 다비로.
0: 뭐라 코츠.
1: 예, 그래 감보네. 무자무 나무란다 라비로. 밑에 코마관에.
0: 에이.
1: 난자 마네레 카비사 라비로 세빈고네.
0: 이거.
1: 양포는 가고 무간다 나디에 내가 담은 바보 무슨 자식 코바기로 사태가 고쳐져 이바고네.
0: 에이고.
1: 난자 나치다 나모 세나만 원인 가고 그런가 태가 고쳐져. 내가 너 살아보 니 빠스라 양아 미스라 태가 고쳐져.
0: 에이고.
1: 나보게 반지니 쇼 반지 너 살아 두고 가라 보 사태가 고쳐져.
0: 에이고.
1: 감원네 우리가 사태랑기라 감원네 바꾸면 아니고 되면야 오버에 태가 고쳐져.
0: 에이고.
1: 여기서 무치미터 기사한테 자부원이 무간다 이사나 예수 완나포스 티나 키나구나 이래서 생각하면 가야 한다고 생각해야
0: 돼. 에이구.
1: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면 뭔데 간다고 한다 생각하고 계세요.
0: 에이구.
1: 그러면 무리도 상관없냐 무간다 벌써 벌써 나 기도 처비 해야 돼. 아까 그렇게 아까 그렇게 해서 상관이 뭐 해야 되지.
0: 뭐라고 제찬.
1: 이리 보내.